자, 렉시코 특수고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아 KYUK 근육탁지옥수 라틴라이트닉 Ask an Alaskan 남극 요갈라가닉 티가닉닉 수관음질가닉 아사닉수 암스가닉 늑가가 요구나오든 박수구 Throwback Thursday 20 KYUK.org